0: 어느 날 브리즈번에서 라디오 채널을 돌리는데 한국어가 들렸다면
1: 당신이 사랑하는 브리즈번의 정보를 속속들이 알려준다면
2: 혼자 있는데 맛있는 요리가 먹고 싶다면
3: 나만 알고 있기 아까운 곳이 있다면
4: 브리즈번 유일의 한인 라디오 방송국
0: 코디오
4: 코디오
3: 11
5: 매주 화요일 밤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6: FM 98.1 MHz
5: 달가나의 라디오로
7: 여러분의 곁을 찾아갑니다. 와!

수영, 낚시 및 요트를 할 때 지역사회 안전 유지하기. 혼자 가지 마세요.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하세요. 주류를 섭취하지 마세요. 자녀는 항상 지켜보세요. 수영과 수상 안전을 익히세요. Royal Life Saving은 여러분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보리스 스크린 이방암 검진 퀸즐랜드의 안내 메시지입니다. 이방암 검진은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권장되며 특히 50세에서 74세 여성에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정기적인 이방암 검진은 이방암의 초기 징후를 발견할 수 있고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40대 여성과 75세 이상 여성에게도 무료 검진을 제공합니다. 의사의 의뢰서는 필요하지 않으며 통역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약을 원하시면 1320-50으로 전화하시거나 breastscreen.qld.gov.au에서 예약하세요. 퀸즐랜드 주정부 승인 브리즈번 방송국 스폰서